0: 그러면 쏴쏴 가루로 놓고 아이고 기저 아우이 파기르기르 두인미안 루더레카 나루 빤띵 울러 나타나는데
1: Ayo aku ya

사리 여신은 오호호 와 니대위 다는 얼우고 얼우고 비다르고 시를 각한 도학교 그누라서 흘러온 시를 쌍성받디 깨네댕이 랭을 한다니 가네 얼우고 얼우고 얼우고 와 얼우고 얼우고 얼우고